0: 아빠.
1: 가야. 너희. 몸 더 말라. 나 너만. 이 말라가 이렇게 맑아서 하고 온가. 세 목을 못 박고 술을 떠다. 김에 꼴따라다가. 이거는 미안해, 이 모였다, 이 말.
0: 아빠.
1: 뭐가 나가. 오늘은 마마님이 오늘은 안 됐어.